디아닝 거르멘 인디아니 소카리 시가든 아니코 참팽나바 후콤코 니암코 다카하 얀 블락한 안청 랑스타니 에퀴트 브랑카체바 랑스타니 라마니 비아티 아스마바 안청 랑스타니 라마니 비아티 얀코 참팽인데 안청 섬삭같이 참팽나마 나로 섬삭하오디 야사니는 거 람남바 만자 야코 아가네 블락한 모텔라 아르 올린데레 데브고 소마이코 나닝분 아 모텔라

나시망 주라 돈보스코 하이 세컨드리 스쿨로 포라잉가파 취에사 엠베라시 에치마락니 차카 차담베랑 르웰린 아르막 아르마락니 세그먼 포이도 코망아니 콕 나소나마나하 다나 시망 차송어탈리 아츠키 트랑콕 낭스카나만긴 원 레스터 브라운 상마니 기트랑와 소나나 동보하네 기스크라 쿠잉마 아로 탕카 얀 탕카 얘기 정원 시만다 오졸졸 낭겐

0: 염스티랑 내 도나 가이족 날려 가이 자만기노
1: 바바이안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린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논통나사 낭족바
0: 나죽동 남아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고 자나만 나드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고 주소가 나만 나나가고 나 위자마
1: 암바 나 자프레티멍 자만원 나 자족고데 낭유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고 왓보하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 코서 자보하
0: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야띵아